0: 키즈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
0: 오, 헤이든. 오,
1: 맞아.
2: 강고양이 씨.
3: 저는 고양이가 아니에요.
2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 미안.
0: 아, 이거 하나만
4: 잘 걸리는 거 같아.